들었더라리 저런 들었더라리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리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어떠리 회사에 안 가고 회식에 안 가고 할 수 없는 좀 안 가면 어떠리 걔가 좀 늦으면 어떠리 이런 들었더라리 저런 들었더라리